오늘 픽업인 했어요, 아니. 801-860-392. Gonna be Martell Goldman. All right, baby, check tomorrow.